0: 달라.
1: 멘트 잘한데.
0: 피친 여자 따뿐요.
1: 미든 미래 작가 배 작가 아야지고 삶에다 삶에다 아야지고 알래?
0: 아우 알라.
1: 멘트 잘한데.
0: 꼬르세니 여발라구나.
1: 미든 미래 작가 배 작가 아야지고 삶에다 삶에다 아야지고 알래?
0: 아우 알라.
1: 멘트 잘한대.
0: 원한 나타게 못하고.